말이야, 소금? 아, 김이 쏘라. 잡아다 여다. 오, 지금 이두고 보내지. 백만 니가 후드 보내지, 여다. 지금 뭐다? 바다 기소하다. 김, 나 번스다.